0: 말까? 초콜릿에 보이시가로 내지야. 깊이 있단 그런 말 요런게 먹을리 얼굴에. 나와. 나와 관자. 너부터 올라가. 나와.
1: 순간만이다.
0: 아이씨. 뭐 왔던다.
2: 나와서 이리 가보.
0: 왜 부정을? 꿈도 올가모? 네. 낙디 온구사고 알마스. 도목시양 오원인 와바이. 실온꾼이 꿈도 올가모?
2: 어,
0: 뭐. 가만만 관자. 이 부탕이 요모 알마스. 박대리. 주만. 니는 이 부탕이 실온꾼이 매나. 어. 어. 어. 노스. 주만. 이 부탕이 여기. 어. 아, 네 몸 부탕 진입.
3: 기능 아우라스 1200 Biotrof Herbal Capsules.
4: The wonderful supplement.
5: This newscast is brought to you by iBerry.
6: Ang kinis na niya.
7: In fairness, nag-glow up.
8: My budget. So